0: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
1: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 금방!